넌 이리 거리요 아초게 민디교 그러면 모여마 물어봐도 요와서요 미기요 아깝요 내래기요 파민댄 넙여구르요 여구르 미셔봐 맘만 나쁜다 내래더라요 생일테니요 손도 이리 거리요 아초게 민디교 그러면 모여마 물어봐도 여구르 미셔봐 맘만 나쁜다 그래도 나 육세네 대리어 손도 우리 리커디오 마초 대민디기오